우리말 방송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이 시간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국에서는 중파 1269kHz 단파 95.5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는 도나시 민족종교사무위원회의 뜨거운 협찬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년기에 접어들면 평소 먹어도 살이 안 찌던 사람들조차 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어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서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남는 에너지가 지방으로 저장되기 쉬워지는 게 이유 중 하나입니다. 또 중년 이후 호르몬의 변화로 지방이 엉덩이나 허벅지보다 복부에 축적되는 경향이 커지고 직장 생활이나 생활 패턴의 변화로 걷기, 운동 등 일상적인 에너지 소비가 줄어드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도 원인입니다. 배가 나오기 시작하면 놀라서 다이어트를 시도하지만 힘든 과정에 비해 결과는 미미하기 마련입니다. 성공하더라도 금세 요요 현상이 찾아오곤 하죠. 다이어트 방식이 너무 거창해서 평소 생활 방식과 차이가 클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아예 저녁을 굶거나 탄수화물을 극도로 줄이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면서 그렇게 애쓰지 않고도 뱃살을 관리할 방법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미국 건강 영양 정보 매체 Eat This Not That 등의 자료를 토대로 너무 큰 요구를 하지 않으면서 결국은 몸의 변화를 가져오는 작은 습관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폭식 피하기입니다. 뱃살이 늘지 않게 하려면 폭식을 줄이는 것이 굶어서 칼로리를 줄이는 것보다 먼저입니다. 특히 식사를 너무 참으면 저녁이나 간식 때 한꺼번에 많이 먹기 쉽습니다. 아침과 점심을 지나치게 적게 먹지 말고 세 끼를 영양소를 갖춰 규칙적으로 먹어야 합니다. 배고픔이 너무 커지는 것을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매 끼마다 달걀, 두부, 생선, 닭고기 등 단백질 음식을 챙기면 포만감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밥이나 고구마 등 탄수화물 식품을 지나치게 제한하면 나중에 빵, 과자 같은 음식이 폭발적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수화물을 적당량 섭취하는 편이 지속하기 쉽습니다. 여기에 너무 배고플 때까지 참지 말고 그릭 요구르트나 과일, 삶은 달걀, 견과류 등을 간식으로 소량 섭취하면 과식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식단의 반은 남세로 채우기. 매 끼 식탁의 반을 남세로 구성하는 것입니다. 반찬이 네 가지라면 두 가지는 나물로 준비합니다. 메뉴가 스테이크라면 샐러드도 같은 양을 먹습니다. 50% 규칙을 지키면 과식하지 않고도 잘 먹었다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이 편안한 동시에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과일, 남세 종류 자주 먹기. 영양 전문가들에 따르면 뱃살을 빼기 위해서는 식단에서 뭘 줄이는가 보다 뭘 더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첫째, 오이를 챙겨 먹을 것. 포만감을 주지만 수분 함량이 높고 칼로리는 낮아서 살로 가지 않습니다. 둘째, 블루베리 등 베리류에는 항산화 성분과 함께 비타민 B6, C2가 풍부해서 노화를 막고 심장과 두뇌 건강에 기여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체중 감량에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시금치 등 입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저항성 전분 식품 섭취. 포도당만으로 구성된 전분과 달리 저항성 전분은 식이섬유를 최대 90%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소장까지 소화되지 않은 채 내려가서 요이근에 의해 발효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허리 주변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항성 전분은 견과류와 씨앗류, 콩류, 감자 등에 풍부합니다.

종년을 굳이 사계절에 비교해 본다면 아마 늦여름 초가을쯤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데 봄에 싹을 틔우고 여름에 자라며 가을에 거두고 겨울에 저장하는 사계절 농법처럼 우리의 몸도 이러한 리치에 맞춰 양생을 한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가을철 양생은 수양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기혈을 수렴하고 진액을 보존하며 심신을 가라앉혀 기혈을 충족시키고 기분을 맑아지게 하며 장부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먼저 기혈을 수렴해야 합니다. 비위 건강을 지키고 보양식을 챙깁니다. 비위는 후천의 근본으로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보내 각 기관을 촉촉히 적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합니다. 비위 기능이 튼튼하면 기혈이 자연스럽게 충만해집니다. 다음은 진액을 보존해야 합니다. 음을 보호하고 폐를 습윤하게 해야 합니다. 가을 날씨는 건조함이 주를 이루고 입이 마르고 코와 눈이 건조한 증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건조함으로 인한 불편함을 개선하려면 진액을 보충하고 음을 기르며 폐를 촉촉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몸이 습윤해지고 호흡기 질환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심신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감정과 정서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가을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비관적이고 불안하며 초조한 감정을 쉽게 느끼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현상도 나타납니다. 심리 상태는 신체 건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기분이 좋으면 신체 저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때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심리 상태를 평온하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가을철에는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뿌리냄새가 풍성한 가을입니다. 땅에 뿌리를 내리고 풍부한 영양을 간직한 이런 냄새들은 일반적으로 탄수화물이 풍부해 많은 열량을 제공하므로 가을과 겨울 추위를 이겨내기에 적합합니다. 계속해 가을에 꼭 먹어야 하는 6가지 냄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입니다. 마는 가을에 비장과 위를 보양하기에 좋은 식재료로 성질이 따뜻하지만 과하지 않고 기를 보

0: 중하지만 열을 내지 않습니다. 아밀라아제, 폴리페놀 산화효소 등 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소화를 촉진하고 위장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허약함을 보충하고 비장과 위를 튼튼히 하며 신장의 음기를 강화하고 변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C, 라이신이 풍부히 들어있습니다. 세 번째는 토란입니다. 토란은 채소로도 곡물로도 활용될 수 있으며 영양가가 매우 높습니다. 전분, 단백질과 칼슘, 린, 철, 칼륨 등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부드럽고 쉽게 소화돼 노인과 어린이에게 이상적인 보양 식재료입니다. 네 번째, 연근. 연근은 생으로 먹으면 성질이 차서 열을 내리고 번뇌를 없애주며 익히면 차가운 성질이 따뜻하게 변해 위를 보양하고 음기를 자양하며 비장을 튼튼히 하고 기를 보충해줘 가을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무. 민간에는 가을 무우는 인삼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우는 소화를 돕고 기운을 잘 통하게 해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 무우를 섭취하면 느끼함을 없애고 입안을 상쾌하게 하여 위복을 편안하게 합니다. 마지막 감자. 감자는 지방 함량이 낮고 수분이 적당하며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강합니다. 감자류로 정제된 쌀이나 밀가루의 일부를 대체하면 체중을 효과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생활과 건강에서는 중년의 뱃살 없애주는 식사법, 가을에 하면 온몸에 유익한 양생법, 가을에 꼭 먹어야 할 6가지 냄새 전해드렸습니다.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은 외로움과 쓸쓸함이 대표적인 계절이기도 하지만 여름 내내 땀 흘리며 가꾸었던 곡식을 거둬들이는 수확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중년을 늦여름 초가을로 친다면 중년은 아마 뿌린 것을 거두는 수확의 계절임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인 만큼 우리 모두 오늘이라는 이 하루를 더 알차게 보내보자고요. 100세시대 100살까지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금까지 방송 담당의 김설매였습니다. 여기는 또나시 용매체 중심 라디오 종합 채널입니다.
1: (听众朋友) 这次的朝鲜语节目播送完了，感谢收听，请您继续收听本台的其他节目。
2: 梦想电子支付，谨防电信诈骗，维护消费者合法权益。
3: 普通话与素质同在，与形象同伴，与文明同行。